해 등 앞으로 냅니다. 접촌에가 무대와 바람이에요. 접촌에는 것을 촌에서 잡히면서 되게 반수 이남께 루토 와바정에 깔라서 와바정에 나가서 보내는 그래서

0: 발달을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왕이냐 나를 안에 말은 굴 엄마님이냐 나를 만나거든 니가 몰라 따윈이래 이모인난데라 이모인데미래라 아보인난데미래라 이말라아티 이말티피에미래 헬스웰린데롱거니아젠다라드파라미 이모인데라 쿠르구나도롱들 我当时你个来，心情啥？可你个来干啥？你个来不是苦了啊？我妈，我跟你讲，哎，把这些来了，我爸爸的，我讲了，哎，你都到了，把心啥样呢？心都散了，我不知道你个来。 马萨达万转那把，阿万那，开那的，我是阿万那个，万个那的万转，我们万个那，我们那万转，那么的，我们没有物质，没有物质，我们那是不是？不错，我们公公，我们不是啥龙马龙转。 이놈 잘하는 무슨 일이 있어 이 알마의 시계 논의해라 놈 잘하 이공부라 풀을 해라 있거든 역시야 놈나니 이공부는 자세 이공부라 벤산다 그리고 아까지야 무슨 자세 와요하는 모으는 놈 잘하 와서 이공부를 약해했다 이공부를 약해했다 你要不看的了，你看。我当然是你家不是最慢的了，你不拉了，你不拉了。你老拉了，你不要我管。老怕你。你不管是不拉不拉不听，看你不干嘛？你不管可哪？我见那你干嘛？我不干嘛？
1: 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公公卡了，我听
0: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